0: 98.5
1: 2000 FM.
2: 비즈니스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혼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Service New South Wales Business Bureau가 당신의 사업 성장과 기술 구축에 도움이 될 무료 지원을 제공합니다. service.nsw.gov.au를 방문하여 비즈니스를 검색해 보세요. 웹사이트 번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Service NSW Business Bureau. 비즈니스를 위한 파트너십.
3: 2000 station sponsor.
4: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. Don't change the dial.

0: 98.5
1: 2000 FM.
2: Inguzutek 총조사 실시일은 8월 11일 화요일이었습니다. 인구주택 총조사는 모든 가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. 아직 참여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. census.abs.gov.au/korean을 참조하시거나 1800-181-27번으로 전화하세요. 캔버라 호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.
3: 2000 station sponsor.
4: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. Don't change the dial.

0: 98.5 2000 FM.
1: Business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혼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Service New South Wales Business Bureau가 당신의 사업 성장과 기술 구축에 도움이 될 무료 지원을 제공합니다. service.nsw.gov.au를 방문하여 비즈니스를 검색해 보세요. 웹사이트 번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Service NSW Business Bureau. 비즈니스를 위한 파트너십.
2: 2000 station sponsor.
3: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. Don't change the dial.

0: 98.5 2000 FM.
1: Inguzutek 총조사 실시일은 8월 11일 화요일이었습니다. 인구주택 총조사는 모든 가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. 아직 참여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. census.abs.gov.au/korean을 참조하시거나 1800-181-27번으로 전화하세요. 캔버라 호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.
2: 2000 station sponsor.
3: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. Don't change the dial.

0: 98.5 2000 FM.
1: Business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혼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Service New South Wales Business Bureau가 당신의 사업 성장과 기술 구축에 도움이 될 무료 지원을 제공합니다. service.nsw.gov.au를 방문하여 비즈니스를 검색해 보세요. 웹사이트 번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Service NSW Business Bureau. 비즈니스를 위한 파트너십.
2: 2000 station sponsor.
3: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. Don't change the dial.

0: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일은 8월 11일 화요일이었습니다. 인구주택 총조사는 모든 가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. 아직 참여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. census.abs.gov.au/korean을 참조하시거나 1800-181-27번으로 전화하세요. 캔버라 호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.
1: 2000 station sponsor.
2: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. Don't change the dial.

0: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일은 8월 11일 화요일이었습니다. 인구주택 총조사는 모든 가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. 아직 참여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. census.abs.gov.au/korean을 참조하시거나 1800-181-27번으로 전화하세요. 캔버라 호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.
1: 2000 station sponsor.

0: 98.5
1: 2000 FM.
2: 비즈니스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혼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Service New South Wales Business Bureau가 당신의 사업 성장과 기술 구축에 도움이 될 무료 지원을 제공합니다. service.nsw.gov.au를 방문하여 비즈니스를 검색해 보세요. 웹사이트 번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Service NSW Business Bureau. 비즈니스를 위한 파트너십.
3: 2000 station sponsor.
4: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. Don't change the dial.

0: 98.5
1: 2000 FM.
2: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일은 8월 11일 화요일이었습니다. 인구주택 총조사는 모든 가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. 아직 참여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. census.abs.gov.au/korean을 참조하시거나 1800-181-27번으로 전화하세요. 캔버라 호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.
3: 2000 station sponsor.
4: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. Don't change the dial.

0: 98.5 2000 FM.
1: Business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혼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Service New South Wales Business Bureau가 당신의 사업 성장과 기술 구축에 도움이 될 무료 지원을 제공합니다. service.nsw.gov.au를 방문하여 비즈니스를 검색해 보세요. 웹사이트 번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Service NSW Business Bureau. 비즈니스를 위한 파트너십.
2: 2000 station sponsor.
3: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. Don't change the dial.

0: 98.5
1: 2000 FM.
2: Ingu Juttek 총조사 실시일은 8월 11일 화요일이었습니다. Ingu Juttek 총조사는 모든 가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. 아직 참여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. census.abs.gov.au/korean을 참조하시거나 1800-181-27번으로 전화하세요. 캔버라 호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.
3: 2000 station sponsor.
4: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. Don't change the dial.

0: 98.5
1: 2000 FM.
2: Business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혼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Service New South Wales Business Bureau가 당신의 사업 성장과 기술 구축에 도움이 될 무료 지원을 제공합니다. service.nsw.gov.au를 방문하여 비즈니스를 검색해 보세요. 웹사이트 번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Service NSW Business Bureau. 비즈니스를 위한 파트너십.
3: 2000 station sponsor.
4: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000. Don't change the dial.

0: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일은 8월 11일 화요일이었습니다. 인구주택 총조사는 모든 가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. 아직 참여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. census.abs.gov.au/korean을 참조하시거나 1800-181-27번으로 전화하세요. 캔버라 호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.
1: 2OOO's station sponsor.
2: You are listening to Korean program on Radio 2OOO. Don't change the dial.

0: 98.5 2000 FM.
1: 비즈니스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혼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Service New South Wales Business Bureau가 당신의 사업 성장과 기술 구축에 도움이 될 무료 지원을 제공합니다. service.nsw.gov.au를 방문하여 비즈니스를 검색해 보세요. 웹사이트 번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Service NSW Business Bureau. 비즈니스를 위한 파트너십.
2: 2000 station sponsor.

0: 98.5 2000 FM.
1: Inguzutek 총조사 실시일은 8월 11일 화요일이었습니다. Inguzutek 총조사는 모든 가구가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. 아직 참여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. census.abs.gov.au/korean을 참조하시거나 1800-181-27번으로 전화하세요. 캔버라 호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.
2: 2000 station sponsor.